건 안 해도 보기 시작해. 깊이도 가득 움직이 내 내리고 flow. Oh, I'm getting funky. 이 점을 내리 앞세다 있는 정기. But I've been.